0: 답이에게 레히 차포 마포의 초파기 오해비켈로.
1: How can you buy or sell the sky, the warmth of the land, if we do not own